0: 같은 오빠, exciting!
1: 사우사카하야 오딘히
2: 깝깝 야깝 문에 나다 보니까 그세요군 안녕하세요 마니구루 타바카이 오라가 기타 낭 사인 디하오 기타카 아샤 하나나 사이 바바바오 다 마니구루 낭 타깝 카요 오라가 기타 낭 나카파스켈 야스키릴까 Remains will be cremated. So di ta magpa-dugay-dugay dire, basig mapel ta, lisod na kayo, tapasin na ta. Excited!